0: 通常个男仔唱唱下啦。诶、哎，准备啦，女仔，嗱，准备啦，嘉怡，嘉怡，拉咪啊，到你啦，喂，准备嚟啦，喂。在这火上燃起烈火，真系准备啲 reverb 嚟啊！
1: 我唔会滋扰啲听众啦，我哋
0: 系啦，跟住就会讲啦，哎，好啦。